신일래 또 굳어마요 또 가노 신일래 사거든마요 사번노 옴나이디 신일래 사들노마요 사번노 클로스업 부솔레 째라고 양세 허가노 약지 약보로 파노 옴레제